0: 제빵 알아요?
1: 네, 마시세요.
2: 근데 그 기억보다 조금 작네요. 그 전에는 좀 이거보다 좀 크죠.
3: If there's Han, internal pain, and Hung, internal joy, then the third emotional pillar is Jong, which can be described as a feeling of deep love, an emotional connection. It's the beating heart of the Korean wave. Scenes like this, from the drama Guardian, The Lonely and Great God, have melted the hearts of millions across the world. It was written by Kim Eun-suk. We're in Iksan-dong, one of the oldest neighborhoods in Seoul, famous for its hanoks, traditional Korean houses converted to cafes, and one of the city's many backdrops for filming K-dramas.
0: Wow, 여기 사람 봐. 네.
3: Kim is an industry legend with over a dozen TV series to her name, blockbusters like Descendants of the Sun.
4: 여기요?
0: 새로운 걸 찾는 건 늘 진짜 고통스러운데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걸 찾으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1: So you must have a very creative mind.
0: Yes.
1: Do you think about how you are an ambassador of Korean culture when you write a drama because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see it now?
0: 그렇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그러려고 합니다. 가장 큰 그 처음에는 이제 훌륭한 배우들을 뽑아서 한국 배우들을 소개하고
1: Oh, really?
0: Yeah, really. 그래서 한국 배우들을 소개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그 신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욕.
1: 욕? Oh, yeah, that's true. That's
0: 정말
1: true.
0: 정말 재밌는 현상이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불량한 말이 안 예쁜 말이
1: 네.
0: 외국에서 유행된다고 들어서
1: 네.
0: 재밌었어요.
1: Oh, interesting.
0: 혹시 아나요?
1: I do, but I don't think I can say them on TV. Your personality is so bright and charming and funny. I had no idea, but of course you should be this way because it's in your writing.
0: 제가 귓속말로 더 가르쳐드리고
1: 싶어요. I learned a lot already. 네.
3: That razor-sharp wit and bright humor come across in Kim's writing. Even in her darkest dramas, one of which is ironically called Mr. Sunshine, a period piece about the fight for Korean independence in the early 1900s. Good writing often draws inspiration from history, age-old symbols and mythology, too. Our first stories.
0: 제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1: 네. 네.
0: 한국인들은 태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태몽 아세요?
1: No. 태몽?
0: 태몽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나 아빠나 그 가족이 이 아이에 대한 신화적인 꿈을 꿉니다. 보통 호랑이 이러면 아, 용맹한 네. 남자아이일 거야. 네,

0: 붕어빵 알아요?
1: 네, 마시세요.
2: 근데 그 기억보다 조금 작네요. 그 전에는 좀 이거보다 더 컸죠.
3: If there's Han, internal pain, and Hung, internal joy, then the third emotional pillar is Jong, which can be described as a feeling of deep love, an emotional connection. It's the beating heart of the Korean wave. Scenes like this, from the drama Guardian, The Lonely and Great God, have melted the hearts of millions across the world. It was written by Kim Eun-suk. We're in Iksan-dong, one of the oldest neighborhoods in Seoul, famous for its hanoks, traditional Korean houses converted to cafes, and one of the city's many backdrops for filming K-dramas.
0: Wow, 여기 사람 봐. 네.
3: Kim is an industry legend with over a dozen TV series to her name, blockbusters like Descendants of the Sun.
4: 여기요?
0: 새로운 걸 찾는 건 늘 진짜 고통스러운데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걸 찾으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1: So you must have a very creative mind.
0: Yes.
1: Do you think about how you are an ambassador of Korean culture when you write a drama because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see it now?
0: 그렇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그러려고 합니다. 가장 큰 그 처음에는 이제 훌륭한 배우들을 뽑아서 한국 배우들을 소개하고
1: Oh, really?
0: Yeah, really. 그래서 한국 배우들을 소개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그 신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mm-hmm.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욕.
1: 욕? Oh, yeah, that's true. That's
0: 정말
1: true.
0: 정말 재밌는 현상이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불량한 말이 안 예쁜 말이
1: 네.
0: 외국에서 유행된다고 들어서
1: 네.
0: 재밌었어요.
1: Oh, interesting.
0: 혹시 아나요?
1: I do, but I don't think I can say them on TV. Your personality is so bright and charming and funny. I had no idea, but of course you should be this way because it's in your writing.
0: 제가 귓속말로 더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1: I learned a lot already. 네.
3: That razor-sharp wit and bright humor come across in Kim's writing. Even in her darkest dramas, one of which is ironically called Mr. Sunshine, a period piece about the fight for Korean independence in the early 1900s. Good writing often draws inspiration from history, age-old symbols and mythology, too. Our first stories.
0: 제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1: 네. 네.
0: 한국인들은 태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태몽 아세요?
1: No. 태몽?
0: 태몽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나 아빠나 그 가족이 이 아이에 대한 신화적인 꿈을 꿉니다. 보통 호랑이 이러면 아 용맹한 네. 남자아이일 거야.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모두 자신의 태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신화를 가지고 이미 태어납니다. 후손들은 제사를 지내서 그 조상을 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신화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런 그 소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요즘 태몽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태몽 많아요.
3: The popularity of K-drama stories has been translating to audiences outside of Korea since the mid-1990s. With hits like Winter Sonata and What is Love, in places like the US, Australia, and the Middle East. Kim's show The Glory was in the top 10 most watched Netflix series with over 600 million hours of viewing in 2023. All of that in just three decades. And unlike Hollywood, taking a more modest approach to love on screen, mirroring Korea's societal views, more of a slow burn.
1: What is the secret to a good love story?
0: 어떤 그 신념을 가진 남자인가 어떤 신념을 가진 여자인가 그 남녀 주인공이 어떻게 역경을 헤치고 상 뭐 희생도 따르고 고통도 따르지만 결국에 마지막 신에서 키스를 하기까지의 여정 그걸 재밌게 새롭게 잘 쓰면 됩니다.
1: Only a kiss. Korean dramas are very innocent that way. Even holding hands is a big deal, right? So if you kiss, that's the happy ending.
0: 3회 정도 지나면 키스해도 됩니다.
1: I see. There's a time frame. I see.
0: 3회 정도 되면 키스 신이 나오고요. 그 전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엔딩에서만 키스를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좀 많이 당겨와서 3회 정도의 키스는 이제 한국인들도 받아들여 줍니다.
1: 네.
0: 감정들을 쌓아가고.
1: You told me a secret before. Tell me the secret of why Korean culture is where it is now.
0: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일을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본성 내지는 근성 그리고 농담을 즐기고 항상 자신 옆에 웃음이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거든요. 그게 핏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웃다가 세계인도 웃게 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른 것 같아요.
1: Is that 흥?
0: 흥?
1: 네.
0: 정.
1: 정.
0: 한은?
1: 한. 흥, 정, 한. All three?
0: 그 세 가지 요소가 한국인들의 DNA.
4: 20. Hey, it's Blake from the Garth Channel, and I'm your host of the Tailgate Top 20. Join me every weekend as we pick a year, go back in time, and count down the biggest tailgating songs around. And since this is Tailgate Radio, you know anything goes. The Tailgate Top 20. This weekend with me, Blake, from the Garth Channel, only on Tailgate Radio.
5: The Tailgate Top 20.
6: Search for Tailgate Radio on TuneIn to listen.
4: Try to keep up.

0: 아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showing us your place. 들어갈게요.
1: 네.
2: At this point in our journey, a little warning. Korean productions aren't just about emotion.
0: Look at this guy.
2: They're about vivid realism. And it can get dark. Enter the Korean Zombie. Among the most terrifying and gruesome monsters that stalk the shadows of our screens. Just watch the 2019 Netflix series Kingdom to see what I mean. Those special effects were made here. Technical Art Studio Cell. Now remember, these are just props. Hwang Hyo-kyun is the company founder, one of the best in the business.
0: I've seen people in better shape.
2: Don't say I didn't warn you.
0: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or the secret that Korea was able to catch up so quickly with this kind of specialty field? It's very difficult work.
1: 한국 사람들이 되게 꼼꼼하게 작업하는 거를 좀 많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족도라는 게 어느 정도 해놓고 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잘 안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또 해서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
2: Hwang's team has worked on hundreds of Korean films and dramas. I got the chance to work with him too on my Amazon series, Butterfly.
1: 그 특수분야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그 아무리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네, 협업이 잘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저희 팀 네. 제일 장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0: But how does it make you feel though that the world is coming to Korea now?
1: 몇 년 전만 해도 좀 약간 상상하기 힘들었던 네.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0: I hope so.

0: 붕어빵 알아요?
1: 네, 맛있어요.
2: 근데 그 기억보다 조금 작네요. 그 전에는 좀 이거보다 좀 크죠.
3: If there's Han, internal pain, and Hung, internal joy, then the third emotional pillar is Jong, which can be described as a feeling of deep love, an emotional connection. It's the beating heart of the Korean wave. Scenes like this, from the drama Guardian, The Lonely and Great God, have melted the hearts of millions across the world. It was written by Kim Eun-suk. We're in Ikseondong, one of the oldest neighborhoods in Seoul, famous for its hanoks, traditional Korean houses converted to cafes, and one of the city's many backdrops for filming K-dramas.
0: Wow, 여기 사람 봐. 네.
3: Kim is an industry legend with over a dozen TV series to her name, blockbusters like Descendants of the Sun.
4: 여기요?
0: 새로운 걸 찾는 건 늘 진짜 고통스러운데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걸 찾으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5: So you must have a very creative mind.
0: Yes.
5: Mm-hmm. Do you think about how you are an ambassador of Korean culture when you write a drama because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see it now?
0: 그렇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그러려고 합니다. 가장 큰 그 처음에는 이제 훌륭한 배우들을 뽑아서 한국 배우들을 소개하고
5: Oh, really?
0: Yeah, really. 그래서 한국 배우들을 소개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그 신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mm-hmm. 하고요.
5: 네.
0: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욕.
5: 욕? Oh, yeah, that's true. That's
0: 정말
5: true.
0: 정말 재밌는 현상이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불량한 말이 안 예쁜 말이
5: 네.
0: 외국에서 유행된다고 들어서
5: 네.
0: 재밌었어요.
5: Oh, interesting.
0: 혹시 아나요?
5: I do, but I don't think I can say them on TV. Your personality is so bright and charming and funny. I had no idea, but of course you should be this way because it's in your writing.
0: 제가 귓속말로 더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5: I learned a lot already. 네.
3: That razor-sharp wit and bright humor come across in Kim's writing. Even in her darkest dramas, one of which is ironically called Mr. Sunshine, a period piece about the fight for Korean independence in the early 1900s. Good writing often draws inspiration from history, age-old symbols and mythology, too. Our first stories.
0: 제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5: 네. 네.
0: 한국인들은 태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태몽 아세요?
5: No. 태몽?
0: 태몽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나 아빠나 그 가족이 이 아이에 대한 신화적인 꿈을 꿉니다. 보통 호랑이 이러면 아, 용맹한 네. 남자아이일 거야.
5: 네,
0: 그래서 한국인들은 모두 자신의 태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신화를 가지고 이미 태어납니다. 후손들은 제사를 지내서 그 조상을 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신화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런 그 소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요즘 태몽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태몽 많아요.
3: The popularity of K-drama stories has been translating to audiences outside of Korea since the mid-1990s, with hits like Winter Sonata and What is Love, in places like the US, Australia, and the Middle East. Kim's show The Glory was in the top 10 most watched Netflix series with over 600 million hours of viewing in 2023. All of that in just three decades.
6: Oh, 왔네, 드디어.
3: 걸렸네. And unlike Hollywood, taking a more modest approach to love on screen, mirroring Korea's societal views, more of a slow burn.
5: What is the secret to a good love story?
0: 어떤 그 신념을 가진 남자인가 어떤 신념을 가진 여자인가 그 남녀 주인공이 어떻게 역경을 헤치고 뭐 희생도 따르고 고통도 따르지만 결국에 마지막 씬에서 키스를 하기까지의 여정 그걸 재밌게 새롭게 잘 쓰면 됩니다.
5: Only a kiss. Korean dramas are very innocent that way. Even holding hands is a big deal, right? So if you kiss, that's the happy ending.
0: 3회 정도 지나면 키스해도 됩니다.
5: I see. There's a time frame. I see.
0: 3회 정도 되면 키스 씬이 나오고요. 그 전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엔딩에서만 키스를 했는데 이제 제가 좀 많이 당겨와서 3회 정도의 키스는 이제 한국인들도 받아들여줍니다.
5: 네.
0: 감정들을 쌓아가고
5: You told me a secret before. Tell me the secret of why Korean culture is where it is now.
0: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일을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5: 네.
0: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본성 내지는 근성 그리고 농담을 즐기고 항상 자신 옆에 웃음이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거든요. 그게 핏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웃다가 세계인도 웃게 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른 것 같아요.
5: Is that 흥?
0: 흥?
5: 네.
0: 정.
5: 정.
0: 한은? 한.
5: 흥, 정, 한. All three?
0: 그 세 가지 요소가 한국인들의 DNA입니다.
4: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s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7: The biggest classic rock hits do just that. They hit hard. And on TuneIn's Classic Rock Hits, you'll find only the best in high-octane awesomeness. We're talking rock gods like Led Zeppelin, Kiss, AC/DC, Lynyrd Skynyrd, and so many more. So for those of you about to rock, search Classic Rock Hits or ask your smart device to play Classic Rock Hits on TuneIn.
8: Every city has hidden stories. The building you pass every day. The park where history was made. The person no one remembers who changed everything. Audio brings those stories to life. And now we're on TuneIn. Explore 15 unique cities. Discover what you've been missing. Audio, now on TuneIn. Search Audio on TuneIn to start exploring.
9: TuneIn's How To. A brief look at all the special functions and things you might not know we have.
10: Did you know you can control the speed of what you're listening to? During playback, you can tap on the speed control setting to adjust the speed, whether you'd like to make it faster to get to the end or take it a bit slower to give it time to digest. You can listen to all your favorite podcasts and audiobooks however you want. Plus, if you follow your favorite podcast and books, you'll get recommendations on what to listen to next. Why not try out this feature today?
11: On CNN.